0: 커비. 헤이. 우하.
1: 필리핀.
0: 어스트레일리아 플라티오하다.
1: 필리핀. 내부 니아로 빵. 아이디어 해나 미 디에이 마에 핀스 니아더포. 오빠 소 디에 아빌.

아, 카메요 이라보. 나 카멘 카호. 마토비에, 마토비에, 나 카메, 메디아나메요 어이라파. 나 카메, 본인이야 호마, 나나나나나. 아치치리미, 나비 원야민야, 와소니야 자주어.